0: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1: Hello, everyone.
0: 성경에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
1: In the Bible, there is Matthew, Mark, Luke, John, the four gospel books.
0: 네 개 책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
1: And all these four books talk about Jesus.
0: 참 감사한 건 마태복음서 말하는 예수

0: 세상에 가장 섬세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.
1: They say the finest thing in the world is the heart of man.
0: 사람의 마음 속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 소개하고 있는 그 부분.
1: How they are introducing Jesus from different angles to the heart of man.
0: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시했습니다.
1: Biblical scholars say that Matthew portrayed Jesus as the king of the Jews.
0: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?
1: What did the wise men from the east come and say?
0: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?
1: Where is he that is born the king of the Jews?
0: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.
1: From the east we have seen the star and we have come to worship him, they said.
0: 마가복음은 예수님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했다고 말해요.
1: And the Gospel of Mark portrays Jesus as the servant of God.
0: 예수님 꼭 종과 같이 마가복음 일을 하셨습니다.
1: And like a servant, Jesus worked in Mark.
0: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 중풍병자는
1: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the paralytic
0: 그 친구들이 이거 침상을 메고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 계신 집을 찾아왔습니다.
1: His four friends carried him on the bed and came to the house where Jesus was in Capernaum.
0: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문 앞에라도 몸을 용신할 수도 몸을 쓸 수도 꽉 쬐있단 말이야.
1: But the place was so packed with people that at the door they could not squeeze in.
0: 도저히 그 맨몸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.
1: And so just their own bodies could not even enter in.
0: 침상으로 들어가면 불가능한 거예요.
1: It was impossible for them to carry a bed inside.
0: 사람 밟고 갈 수도 없고.
1: You cannot tread on people.
0: 생각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가서.
1: So they thought about it, so they went up to the roof.
0: 지붕을 뜯어내고 다른 생각.
1: And then they uncovered the roof and let him down.
0: 어떤 데는 집을 짓때 그냥 지붕에다 기와만 얹어놓은 집들이 있는데.
1: There are some places when they build a house, they just lay tiles for the roof.
0: 아 그런 집 가도 드러내기 좋겠다.
1: Those kinds of places, it's easy to uncover the roof.
0: 콘크리트 된 집 가도 그렇게 못 하겠죠.
1: But if it's got like a cement roof, that's going to be hard.
0: 하여튼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.
1: And so I'm not sure about the details.
0: 제가 가버나움에 갔을 때.
1: But when I went to Capernaum.
0: 가버나움 해당에 제가 그 있던 터는 보았습니다.
1: And so I saw a synagogue that was in Capernaum.
0: 예수님 계실 때도 그 해당이 다 무너지고.
1: The synagogue that used to be there when Jesus was there, it's all crumbled away now.
0: 뭐야 벽만 좀 남아 있는 걸 보았습니다.
1: Just a few walls remained and some foundation stones.
0: 평범한 그런 가정 집이었을 것입니다.
1: It just looked like a ordinary house.
0: 지붕을 뜯으니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
1: And so I thought it probably was not that hard to uncover the roof.
0: 쳐서 때리진 않았을 거예요.
1: I don't think they brought an axe to strike it down.
0: 어쨌든 예수님 앞에 중풍에 달아내렸습니다.
1: Anyways, they let down the paralytic in front of Jesus.
0: 그들이 원하는 것은
1: What they wanted was
0: 죄에 관한 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.
1: They didn't really care about sin and things like that.
0: 중요한 건 중풍병이 병이 나는 걸 가르쳐.
1: What they cared about was the palsy being healed.
0: 예수님께서 병을 딱 우리가 우리 바람대로 했다면
1: If Jesus did what we wanted,
0: 이제 병이 다 낫고 고치고 난 뒤에
1: was first to heal all his disease.
0: 이제도 사해졌어.
1: And then yeah, and also your sins are forgiven. It seemed like Jesus should explain like that.
0: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.
1: But Jesus did not say so.
0: 병을 고치기 전에
1: before healing the disease,
0: 소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
1: He says, "Son, thy sins be forgiven thee."
0: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
1: This is what I want to talk about.
0: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일하기를 원하셨는데
1: Jesus wanted to work inside of me.
0: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.
1: And there are conditions that need to be met for Jesus to work inside of me.
0: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집에 가셨었는데
1: When Jesus went to the wedding at the Cana of Galilee.
0: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.
1: They were out of wine.
0: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.
1: So the mother of Jesus says to Jesus,
0: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.
1: They have no wine, she says.
0: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,
1: And then what did Jesus say?
0: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?
1: Woman, what have I to do with thee?
0: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까?
1: Mine hour is not yet come.
0: 이게 무슨 말이죠?
1: Now what does this mean?
0: 우리는 이 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.
1: No, we don't understand these words very well.
0: 마르다는 그 말을 금방 이해할 수 있었어요.
1: But Martha understood these words very quickly.
0: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지려면
1: For it to be the hour of Jesus.
0: 거기 일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돼야 하는 거죠.
1: Then the people that are working there should be one heart with Jesus.
0: 자, 예수님이 내 속에 일을 하시려면
1: For Jesus to work inside of me.
0: 그 어떤 일에 대한 예수님과 나 같은 마음이 돼야 합니다.
1: Whatever the matter may be, I need to become one heart with Jesus.
0: 예수님하고 나하고 다른 마음이 되면
1: when Jesus and I have different hearts
0: 예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.
1: Then Jesus cannot work.
0: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어 보면
1: If you read Mark 11 verse 24
0: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.
1: What things soever do you desire when you pray, believe that you receive.

0: receive them.
1: 그대로 드리라고 말씀.
0: And ye shall have them, it says.
1: 제 받은 줄로 믿는 것은
0: believing that you receive them.
1: 내가 예수 나를 고치실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.
0: Is meaning that you will believe Jesus will heal you.
1: 이 속에 그런 말은 없지만은
0: it does not say it in these words.
1: 예수는 너를 고치길 원해.
0: Jesus wants to heal you.
1: 네 마음도 나를 고치시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
0: and when you too have the heart that Jesus is going to heal
1: 예수님하고 me.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기 때문에
0: that's when you become one heart with
1: 마음의
0: Jesus.
1: 마음의 세계에서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.
0: Then he is able to work in your heart.
1: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치길 원하고 고칠 수가 있는데
0: so Jesus wants to heal you and he can heal
1: 아, 예수,
0: you.
1: 예수 나는 못 고칠 거야.
0: Oh, Jesus won't heal me.
1: 그렇게 생각한다면
0: if you think that
1: 예수는 내 생각부터 안 맞기 때문에
0: then your thoughts differ from the heart of Jesus.
1: 할 수가 없다는 것이.
0: So he cannot work.
1: 그래서 예수는 자주 병자들 네가 믿느냐?
0: So Jesus often asked the disease, do you believe?
1: 믿음대로 말은
0: it shall be done according to your
1: 내
0: faith.
1: 내 말을 네가 믿을 때에
0: it means when you believe my words.
1: 그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가 되면
0: your heart becomes one with the heart of Jesus.
1: 예수 내 마음 안에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.
0: Then you are one heart with Jesus and Jesus can work inside of you.
1: 예수님은 그 병자를 낫게 하기 전에
0: so before Jesus healed the sick.
1: 예수님하고 병자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.
0: Jesus wanted to make their heart one with the heart of Jesus.
1: 병자 자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.
0: You know the sick man thinks, so maybe I got sick because of my disease.
1: 인간들은 자기 행위의 결과에 따라 있는 것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
0: Maybe I got sick because of my sin. People think things happen to them because of their
1: works.
0: 요한복음
1: 9장 예수 눈먼 소경을 만났습니다.
0: In John chapter 9, Jesus met the blind man.
1: 그때 이제 제자들이 뭐랬습니까?
0: At that time, what did the disciples say?
1: 이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인데
0: This man was blind from birth.
1: 그 죄입니까? 그 부모의 죄입니까?
0: Was it for his own sins or for the sins of his parents?
1: 이야기가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.
0: The interesting thing about these words is
1: 부모가 죄를 지었다면
0: If the parents sinned
1: 부모가 죄를 지었다면 왜 부모가 소경이 돼야지 이 사람이 소경이야.
0: The parents should be made blind. Why is this man blind?
1: 말이 안 됩니다.
0: It wouldn't make sense.
1: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
0: But if it was the sins of this man
1: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어?
0: How could he sin in the mother's womb?
1: 해결이 안 되는 거 대답이.
0: They had no answer to this.
1: 예수 물었습니다.
0: So they asked Jesus.
1: 그들은 대부분 사람들은
0: Most people
1: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
0: They think because I sinned
1: 재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.
0: That's why hardships come to them.
1: 내가 잘했기 때문에
0: And because I did well
1: 복을 받는다고
0: 생각합니다. I get blessed, people think.
1: 예수 생각 전혀 달랐어요.
0: But Jesus thinks completely otherwise.
1: 이 사람은 그가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
0: It's not for his or his parents' sins.
1: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라고
0: But this is to manifest the work of God.
1: 아, 정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.
0: These are such wonderful words.
1: 그 병자를 고치셨죠.
0: And Jesus healed the blind man, right?
1: 예수님은
0: So Jesus
1: 병자에게
0: To the sick man
1: 그 죄가 있고
0: Having sins
1: 난 죄 때문에 어려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병자에게
0: Because of sins, I'm suffering hardship. That's the heart that this man
1: 병을
0: had.
1: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
0: And it is important to heal the disease.
1: 이제 그가 죄사함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.
0: But it was more important to Jesus to deliver to him the forgiveness
1: 자,
0: of sins.
1: 예수님께 그 죄를 사했는데
0: Because Jesus forgave his sins.
1: 못 박혀 죽진 하지 않았지만
0: Even though he had not been crucified yet.
1: 영원계에서는 과거, 현재, 미래가 없기 때문에
0: But in the realm of eternity there is no past or future.
1: 예수님 하나님께서 죄 못 박혀 죽기로 결정됐을 때
0: And when it was decided that Jesus would be crucified for their sins.
1: 영원계 안에 죄를 사함 받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
0: In the realm of eternity already his sins are forgiven.
1: 그리고 이 병자는 이미 죄가 사해졌는데
0: That's why this sick man his sins are already forgiven.
1: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
0: And Jesus tells him, "Son, thy sins be forgiven thee."
1: 자, 여러분이 그냥 인생을 살면서
0: Everyone, as you live life,
1: 예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.
0: We say Jesus was died for my sins.
1: 그러면 나는 죄인이라고 그럽니다.
0: But still, people say I'm a sinner.
1: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죄인이라면
0: If Jesus was crucified, but you're a sinner,
1: 십자가 내 죄 사함을 실패했다는 이야기냐?
0: Then you're saying that Jesus failed to forgive your sins at the cross. That would be nonsense.
1: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
0: But unfortunately,
1: 사탄은 많은 사람을 속여서
0: Satan deceived many people today.
1: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
0: So even though Jesus was crucified,
1: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
0: I'm still a sinner, people say.
1: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0: And even among pastors, many of them say that.
1: 그게 주류를 이루니까.
0: And that has become so common.
1: 내가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.
0: When I say I received forgiveness of sins by the blood of Jesus.
1: 이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
0: There are people who call me a cult for saying that.
1: 진짜 예수님 당이 똑같은 일입니다.
0: And it's the same thing that happened at the time of Jesus.
1: 사탄은 그렇게 속입니다.
0: That's how Satan deceives
1: 만일에
0: people.
1: 만일에 우리가 예수 때 못 박혀 죽었는데. 있는데
0: even though Jesus was crucified at the cross
1: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 있다면
0: if we remain sinners
1: 십자가는 실패했다네
0: that is saying that the cross failed
1: saying it did not forgive my sins 피를 흘리고 죽었지
0: he shed his blood and

0: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.
1: But it had no effect, you are saying.
0: 얼마나 예수 모욕하는 이야기.
1: How insulting that is to Jesus.
0: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
1: Do you know what people think?
0: 겸손한 거.
1: Oh, we're just being humble.
0: 교만한 겁니다.
1: No, that's being arrogant.
0: 예수의 시혜를 사했다면 사했습니다 해야지 죄인입니다.
1: If Jesus forgave your sins, you should say I'm forgiven. But instead, people say I'm a sinner. How arrogant that is, people don't know.
0: 예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.
1: They are head-on going against the words of Jesus.
0: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
1: In 2 Kings chapter 7.
0: 거기 보면은
1: There
0: 정말 사마리아 성이 포로 사이에 기근을 죽어가고 있는데
1: There was a city of Samaria. It was surrounded and they were dying of a famine.
0: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말합니다.
1: And the servant of God Elisha
0: 여러분,
1: says
0: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.
1: Everyone hear ye the word of the Lord.
0: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
1: Thus saith the Lord
0: 내일 이맘때
1: Tomorrow about this time
0: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보리 두 세 한 세겔 한다고
1: That at the gate of Samaria shall a fine flour of a flour be sold for a shekel and two measures of barley for a shekel.
0: 그게 정말입니까?
1: Wow, is that really true?
0: 하나님 감사합니다.
1: God, thank you.
0: 이제 우리 살았다.
1: All right, now we live.
0: 우리 딸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살겠네.
1: We're dying of hunger, but now we're gonna live.
0: 팍 기뻐하려고.
1: People are about to rejoice.
0: 여기다 찬물을 팍 끼얹어.
1: But there's a person who crashes this.
0: 누가?
1: Who?
0: 왕의 장관이.
1: It was the king's minister.
0: 왕의 장관이 말합니다.
1: The king's minister says,
0: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
1: If the Lord would make windows in heaven, might this thing be?
0: 사탄은 그렇게 말한다.
1: That's what Satan says.
0: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되면 사마리아 성은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보리 두 우리가 살게 됐다.
1: But God says, tomorrow about this time, shall a measure of fine flour be sold for a shekel, two measures of barley for a shekel. We will live.
0: 사탄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.
1: Satan always says negative things.
0: 안 될 것처럼 얘기해.
1: Telling you that it's not going to work.
0: 성경에 예수님 시점에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하는데.
1: But the Bible says Jesus was crucified and forgave our sins.
0: 사탄은 간교하게 사람을 속여가지고.
1: But Satan cunningly deceives people.
0: 못 받겠지만.
1: Even though Jesus was crucified,
0: 죄인이야.
1: You're a sinner.
0: 우린 죄인이야.
1: We're sinners.
0: 그렇게 말하고 있어.
1: That's what Satan says.
0: 예수님 말합니다.
1: Jesus says,
0: 네 죄가 사해졌어.
1: Your sins are forgiven.
0: 소자, 네 죄 사함을 받았어.
1: Son, thy sins be forgiven thee.
0: 아닙니다, 전 죄인입니다.
1: Oh, no, no, no, I'm a sinner.
0: 겸손한 겁니까?
1: Is that being humble?
0: 온유한 겁니까?
1: Is that being meek?
0: 아닙니다.
1: It's not.
0: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.
1: That's being deceived by Satan.
0: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
1: No matter what thought you may have inside
0: 예수님 말씀과 다르면
1: If it's different from the word of Jesus
0: 저주입니다.
1: It's a curse
0: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 맞지만
1: In our eyes we look like we're sinners
0: 예수님 거짓말 하시겠습니까?
1: But would Jesus lie?
0: 십자가에 죽었겠습니까?
1: Would he die on the cross in
0: 아닙니다.
1: vain? No
0: 우리 죄를 살려고 오셔서
1: He came to forgive our sins
0: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
1: And he was crucified
0: 우리가 죄인이라면
1: And if we're still sinners
0: 실패했다
1: That's saying the cross failed.
0: 그렇게 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?
1: What word is there more evil than that?
0: 그렇게 정말 그 잘못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?
1: What word is more wrong than that?
0: 십자가를 모욕하고
1: That is insulting the cross.
0: 모욕하고
1: insulting the will of God.
0: 큰 죄인입니다.
1: That is a terrible sin.
0: 아닙니다.
1: No.
0: 예수님 말씀했습니다.
1: Jesus said in the word.
0: 소자의 네 죄 사함을 받아.
1: Son, thy sins be forgiven thee.
0: 믿으십시오.
1: Believe it.
0: 성경 말씀입니다.
1: That's what the words of the Bible say.
0: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
1: For all have sinned.
0: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.
1: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.
0: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.
1: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.
0: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.
1: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. Yes, I've sinned.
0: 예수 십자가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.
1: But Jesus redeemed us at the cross.
0: 하나님 십자가 너 이제 씻어졌어.
1: God says because of the cross you are washed.
0: 의로워.
1: You are justified.
0: 그렇게.
1: You are sanctified. That's what He says.
0: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.
1: Jesus says, "Thy sins be forgiven thee."
0: I mean, 나는 죄인입니다.
1: Oh no, no, I'm a sinner.
0: 누굽니까?
1: Who says that?
0: 십자가의 원수입니다.
1: The enemy of the cross.
0: 그럼 네 죄를 사했어.
1: Your sins are forgiven.
0: 기억지 않아.
1: I don't remember them.
0: 아니 난 죄인입니다.
1: Oh no, no, God, I'm a sinner.
0: 오늘 많은 사람들 얼마나 예수 십자가를 모욕하고.
1: So many people today insult the cross of Jesus
0: 불신하고.
1: and distrust the cross.
0: 사탄 너무 간교합니다.
1: Satan is so deceitful.
0: 인간 너무 잘 속습니다.
1: And deceives man so well.
0: 성경 예수님 네 죄 사함 받았지.
1: If the Bible, if Jesus says your sins are forgiven, they're forgiven.
0: 서기관 저들이 뭐라고?
1: But the scribes, who do they think they are?
0: 예수님 보고 뭐 참나마다 하고.
1: They call Jesus, oh, blasphemy.
0: 진짜 악합니다.
1: really so evil?
0: 이것보다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?
1: What is more evil than this?
0: 도둑질보다,
1: more than stealing,
0: 가늠보다,
1: more than adultery,
0: 살인보다,
1: more than murder.
0: 더 악한 거.

0: What's more evil than that?
1: 그래서 십자가를 짓밟는 겁니다.
0: Is stepping all over the cross of Jesus.
1: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.
0: To forgive our sins, he was crucified. He died.
1: 예수는 완벽한 죄를 씻으셨는데.
0: And he has perfectly washed away our sins.
1: 아니야, 예수 십자가에 죄를 못 씻었어.
0: No, at the cross he did not wash away my sins. We're sinners.
1: 예수 실패했어.
0: Jesus failed.
1: 헛 죽었어.
0: He died in vain.
1: 내 죄를 못 씻었어.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이야.
0: He could not wash away my sins. How evil those words are.
1: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.
0: It shames me even to say it.
1: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.
0: Isn't that right, everyone?
1: 이제 성경을 펴서
0: Now let us open the Bible.
1: 영 속에 많은 생각을 버리고
0: And put away all the many thoughts within you.
1: 버리고
0: All those complicated thoughts, just throw them away.
1: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십시오.
0: And just accept the word of God.
1: 예수님 중풍병자에게
0: Jesus said to the paralytic,
1: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.
0: Thy sins be forgiven thee.
1: 예수는 그 중풍병자만 아니고
0: Jesus not only to the paralytic
1: 가늠한 여자에게도 그렇게 말씀
0: But he also said this to the woman taken under adultery.
1: 왜 그렇게 말씀
0: Why did he say that?
1: 예수 오늘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
0: Today Jesus is saying the same thing to me.
1: 여러분에게도
0: He's saying it to you as well.
1: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
0: Jesus says to the paralytic
1: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
0: Thy sins be forgiven thee.
1: 그 중풍병자는
0: The paralytic
1: 우리의 대명사입니다.
0: Is our pronoun.
1: 이해하십니까?
0: Do you understand?
1: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.
0: What Jesus wanted to say to us.
1: 일일이 다 말 못 하잖아요.
0: He could not say to every individual.
1: 성경에
0: in the Bible.
1: 박옥수 재산 받았다. 박방훈 재산 받았다. 지구에 있는 사람 이름 다 쓸 수 없잖아요.
0: 옥수 Park sins be forgiven thee. Joseph Park sins be forgiven thee. He can't put in the names of everybody on earth.
1: 그래서 대명사를 쓴 겁니다.
0: So he is using a pronoun.
1: 그래서 가늠한 여자와 죄 사함 받았다.
0: So he told the woman of adultery, you are forgiven.
1: 죄 사함 받았다.
0: To the paralytic, you are forgiven.
1: 죽은 여자 죄를 사했다는 예수님은.
0: Jesus who forgave the sins of the paralytic.
1: 저도 목사님 죄도 사했고.
0: Also forgave the sins of Pastor Joseph.
1: 내 죄도 사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.
0: And it also means that he forgave my sins also.
1: 그러니까 이제 내 죄가 사해졌구나.
0: Ah, my sins are forgiven.
1: 예수님 마음하고 중풍병자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.
0: Right then, the heart of the paralytic and the heart of Jesus become one.
1: 그럼 이제 그때부터 중풍병자 주님 무슨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.
0: And from then on, the paralytic Jesus is able to do anything through him.
1: 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.
0: Thy sins be forgiven thee.
1: 아닙니다, 전 죄인입니다.
0: Oh no, no, I'm a sinner.
1: 전혀 다른 마음이 되면.
0: That's a differing heart.
1: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.
0: Then Jesus can do no work through him.
1: 예수님 그래서
0: That's why Jesus.
1: 갈릴리 가는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.
0: When they were short of wine at the wedding at the Cana of Galilee.
1: 마리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없다 그랬습니다.
0: Mary told Jesus that they have no wine.
1: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?
0: What did Jesus say?
1: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?
0: Woman, what have I to do with thee?
1: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.
0: Mine hour is not yet come.
1: 내 때가 아직 오지.
0: Mine hour is not yet come.
1: 무슨 말입니까?
0: What does this mean?
1: 예수님 말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.
0: You have to accept the words of Jesus.
1: 그때 마리아는 그 말 알았습니다.
0: Right then, Mary understood these words.
1: 가인들에게 말했습니다.
0: And told the servants.
1: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.
0: Whatsoever he saith unto you.
1: 그대로 해라.
0: Do it.
1: 네가 이게 옳은가 저건가 판단하지 마라.
0: Don't judge this right or wrong.
1: 네가 이래야 저래야 할지 판단하지 말고.
0: Don't be judging. Should I do this? Not do this.
1: 네 판단을 버리고.
0: Throw away your own judgment.
1: 예수님 말씀 받아들여.
0: And just accept the words of Jesus.
1: 그래서 그 하인들은
0: So the servants there
1: 자기 생각은 아니지만은
0: It feels wrong in their own thoughts
1: 자기 생각을 끊고
0: But they broke their own thoughts
1: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.
0: And accepted the words of Jesus.
1: 그것도 예수님 일하기 시작했어요.
0: And from then on Jesus began to work.
1: 아래에 물을 채워라.
0: Fill the water pots with water.
1: 아마 그 동네 우물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어요.
0: Maybe there was a well in that village.
1: 샘물 갖다 그다 퍼부었는지 모르겠어요.
0: Or maybe they got water from the creek and put it in the water pots.
1: 호랑아리 여섯 개 물로 가득 찼어요.
0: They filled the six water pots of stone.
1: 이젠 갖다 얘네 갖다 줘.
0: Now draw Now I'm bearing to the governor of the feast.
1: 하인들의 생각에는
0: The servants think
1: 연예인 갖다 주려면
0: To serve to the governor of the feast
1: 포도주를 갖다 줘야 하는데
0: We should serve wine
1: 물을 갖다 주면
0: But if we serve water
1: 얘는 얼마나 화를 낼까
0: The governor of the feast is going to be mad
1: 무슨 들었는지 몰라
0: We might get yelled at They might beat us
1: 그런 많은 생각이 일어났어
0: Many thoughts arose in their minds
1: 마리아가 뭐랍니까
0: But what did Mary tell them?
1: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
0: Whatsoever he saith unto you, do it
1: 네 생각 하지 말고
0: Don't follow your thoughts.
1: 예수님 말씀대로.
0: But according to the words of Jesus.
1: 나도 그 얘기하고 싶어.
0: I also want to say
1: 마리아가
0: this.
1: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르되.
0: Just as Mary said to the servants.
1: 내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.
0: To all the people who hear my sermons.
1: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.
0: Whatsoever Jesus says.
1: 해라.
0: Do it.
1: 네 죄 사함을 받다.
0: Your sins be forgiven thee.
1: 받다고 믿어라.
0: Believe you're forgiven.
1: 그래서 이제 하인들을 떠다 주었습니다.
0: So the servants served it.
1: 하인하고 예수님과 마음은 같지 않았습니다.

0: Servant's heart was not the same as the heart of Jesus.
1: 하인은 물 떠주면 안 돼, 포도주 갖다 줘야 돼, 그런데.
0: They thought, we can't serve water, we have to serve wine.
1: 마리아의 이야기는
0: But the words of Mary
1: 하인하고 예수는 같은 마음을 만들었어.
0: May the servants have the same heart as the heart of Jesus.
1: 무슨 말씀하든 그대로 해라.
0: Whatsoever he saith unto you, do it.
1: 예.
0: Yes.
1: 나도 마리아처럼
0: I too, like Mary,
1: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.
0: Want to tell you.
1: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
0: Whatever he says to you,
1: 그대로 믿어라.
0: Believe exactly
1: so.
0: And Jesus says
1: to
0: the paralytic,
1: 말씀하셨습니다.
0: He speaks the word,
1: 소자야,
0: Son,
1: 이제 사함을 받으라.
0: Thy sins be forgiven thee.
1: 저는 19살 때,
0: When I was 19,
1: 그때 제 일본에서 저는 일본 시대 때 태어났거든요.
0: I was born during the Japanese rule.
1: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했습니다.
0: And there was a war between Japan and the U.S.
1: 오키나와 남방에 있는 미 항공모함에서
0: From an American aircraft carrier near the southern area of Okinawa.
1: 어느 아침에 B-29 전폭기가 세 대가 떴습니다.
0: One morning, three B-29 bombers took off.
1: 세 대가 한 대는 도쿄로
0: One went to Tokyo,
1: 나가사키로,
0: another to Nagasaki,
1: 히로시마로 왔습니다.
0: And one to Hiroshima.
1: 그래서 제일 먼저 도쿄 간 비행기가 항공모함에 연락을 했습니다.
0: And then the bomber that went to Tokyo radioed the aircraft carrier.
1: 저는 이제 그 군대에 때 모르스보어로 이제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.
0: When I was in the army, I was trained in using the Morse code.
1: 그 모르스보어 그 하면 모르스보어로 통신한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배우는데.
0: And we learn about historical events concerning the Morse code.
1: 그때 이제 그 비행기가 도쿄 간 비행기 모르스보어로 이제 도착했다 그랬습니다.
0: And back then, the airplane that went to Tokyo radioed the aircraft carrier using the Morse code.
1: 이 항공모함에 있는 그 지휘부에서 도쿄 하늘에 구름이 얼마 있냐 그랬습니다.
0: And so the command at the aircraft carrier asked the bomber how much clouds in the skies of Tokyo.
1: 그때 이제 그 귀를 기울였는데
0: And then they listened in.
1: 숫자가 나왔습니다.
0: And they got a number.
1: 쭈쭈 도도도.
0: 쭈쭈 도도도.
1: 그게 뭐냐 7입니다. 숫자로.
0: That means 7 in terms of number.
1: 하늘에 7할 구름이 있다.
0: It means 70% clouds.
1: 하늘에 7할 구름이 있으면
0: If it's 70% clouds in the sky,
1: 원자탄 터뜨릴 수가 없습니다.
0: You cannot drop the atomic bomb.
1: 원자탄 터뜨리면 큰 불길이 솟기 때문에
0: Because atomic bomb creates a large pillar of clouds.
1: 저거 비행기 다 타버립니다.
0: If you drop it wrong, it'll burn up your own plane.
1: 높이 떠야기 때문에
0: And so you have to be at a very high elevation.
1: 불안합니다.
0: If it's too cloudy, you can't drop the bomb.
1: 이제 항공 걱정을 했어요.
0: And so the aircraft carrier was worried.
1: 나가사키 나와라, 오바.
0: Come in, Nagasaki, over.
1: 나가사키, 이건 나가사키다.
0: This is Nagasaki.
1: 구름이 얼마냐?
0: How much clouds?
1: 쭈, 도도도도.
0: 쭈, 도도도도.
1: 6할이었습니다.
0: It means 60%.
1: 아, 안 돼.
0: Oh, we can't.
1: 안 돼.
0: We can't drop the bomb.
1: 마지막 히로시마 나와라, 오바.
0: Finally, Hiroshima, come in, over.
1: 여긴 히로시마다.
0: This is Hiroshima.
1: 구름장이 얼마냐?
0: How much clouds?
1: 귀를 기울였습니다.
0: And they listened in.
1: 그 날카로운 CW 소리가.
0: And then they heard the sharp sounds of CW.
1: 도도도 쭈쭈.
0: It said 도도도 쭈쭈.
1: 도도도 쭈쭈는 3입니다.
0: 도도도 쭈쭈 means 3.
1: 이런 도쭈쭈쭈쭈.
0: One is 도쭈쭈쭈.
1: 이는 도도쭈쭈쭈.
0: Two is 도도쭈쭈쭈.
1: 3은 도도도쭈쭈.
0: Three is 도도도쭈쭈.
1: 4은 도도도도쭈.
0: Four is 도도도도쭈.
1: 5은 도도도도도.
0: Five is 도도도도도.
1: 6은 쭈 도도도도.
0: Six is 쭈 도도도도.
1: 쭈쭈 도도도.
0: Seven is 쭈쭈 도도도.
1: 8은 쭈쭈 쭈쭈 도도도. 8은 쭈쭈쭈 도도.
0: Eight is 쭈쭈쭈 도도.
1: 9는 쭈쭈쭈쭈도.
0: Nine is 쭈쭈쭈쭈도.
1: 10은 쭈쭈쭈쭈.
0: Zero is 쭈쭈쭈쭈쭈.
1: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의 구름 30%입니다.
0: So they replied, Hiroshima, 30% clouds.
1: 히로시마 간 비행기 이름이 에놀라 게이호였습니다.
0: And the plane that was sent to Hiroshima was called Enola Gay.
1: 그 조종사는 미국에서 히로시마 같은 지형을 만들어 한 달 동안 원자폭탄 투하하는 훈련을 했습니다.
0: The pilot of that bomber had practiced at a model area like Hiroshima dropping the bomb there.
1: 전쟁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.
0: You cannot just go to war.
1: 원자폭탄 들었을 때
0: When you drop the atomic bomb,
1: 이제 그 일반 전쟁보다도 피를 적게 흘리고
0: to shed less blood than regular battling.
1: 승리를 한다 손치더라도
0: even if they do win,
1: 아군과 적군은 많은 피를 안 흘리고 전쟁을 잘한 것이.
0: If you could win the battle without much bloodshed for the enemy and the ally, that's the best way to win.
1: 그래서 이제 그 가능하면 전쟁 때 피를 적게 흘리고 한 전쟙 유능한 군인이죠.
0: And so the best soldiers are the ones who can get the victory without much bloodshed.

0: 원자 폭탄으로 전쟁을 끝냈을 때
1: if the atomic bomb could end the war
0: 시작할 필요가 있는 거.
1: then
0: 작전할 필요가
1: then 있는 we should go ahead and do it.
0: 이제 에놀라 게이와 고도를 낮췄어요.
1: So the Enola Gay lowered its altitude and went once around Hiroshima and selected its target point and then went high into the sky.
0: 아주 높이 올라.
1: Very very high.
0: 투하했습니다.
1: And dropped the bomb.
0: 인류가 처음으로 어떤 원자.
1: It's the first atomic bomb dropped in history.
0: 히로시마 시내에 집 한 채 다 말라갔어요.
1: And in the city of Hiroshima, everything was burnt up.
0: 그게 너무 뜨거운 그 복사열 때문에.
1: And because of the extreme heat.
0: 히로시마 강을 흔 뛰었.
1: Many people just jumped into the river of Hiroshima. Many people died.
0: 히로시마 유일하게 철골로 된 건물 하나만 남아.
1: And all that remained was this one steel building.
0: 전쟁은 비참합니다.
1: The war is very pitiful.
0: 그래서 전쟁이 끝난 겁니다.
1: And that's how that war ended.
0: 예수의 십자가가
1: the cross of Jesus
0: 끝을 냈습니다.
1: Ended the war.
0: 십자가 승리했습니다.
1: He was victorious at the cross.
0: 사해졌습니다.
1: Our sins were forgiven.
0: 그걸 믿어야 합니다.
1: That's what we have to believe.
0: 사탄 간교하게 우리를 속여서.
1: But Satan deceives us.
0: 십자가 찬송하면 죄인이라.
1: Even though people saying the cross, they say they're sinners.
0: 예수 내 죄 사함을 받아.
1: Jesus says your sins be forgiven thee.
0: 이 죄가 사해졌어.
1: Your sins are forgiven.
0: 성경 수없이 이야기하는.
1: In the Bible it tells us so much.
0: 속여.
1: But Satan deceives people.
0: 성경을 읽고 읽었어요.
1: And I read the Bible again and again.
0: 내 죄가 사한 게 확실했어요.
1: And it was clear my sins are forgiven.
0: 그렇게 맞았습니다.
1: It was true I am sanctified.
0: 그걸 믿었습니다.
1: That's what I believed.
0: 그때 내 마음이 예수님 같이 흐르기 시작했고.
1: From then on my heart began to flow together with the heart of Jesus.
0: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셨어요.
1: And Jesus began to work inside of me.
0: 예수님 그 중보자의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
1: After the paralytic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.
0: 이 중보자 마음이 하나 돼서
1: He is one heart with the paralytic and Jesus.
0: 문제가 되지 않아.
1: And it was not a problem for Jesus to heal his sickness.
0: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.
1: And today Jesus is saying to you,
0: 이 죄의 사함을 받았나.
1: Your sins are forgiven.
0: 모든 생각 버리고
1: throw all your thoughts away.
0: 말 그대로 받으시고
1: And accept these words exactly as they are.
0: 감사합니다.
1: Lord, thank you.
0: 내 죄가 씻어졌다고
1: My sins are forgiven.
0: 예, 믿습니다.
1: Yes, I believe.
0: 주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.
1: I hope you will believe the words of the Lord.
0: 감사합니다.
1: Thank you.

0: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1: Hello everyone.
0: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 할 차례입니다.
1: Today, Mark chapter 3, verse 20.
0: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.
1: And the multitude cometh together again, so that they could not so much as eat bread.
0: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며라.
1: And when his friends heard of it, they went out to lay hold on him, for they said, he is beside himself.
0: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 세우리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.
1: And the scribes which came down from Jerusalem said, He hath Beelzebub, and by the prince of the devils casteth he out devils.
0: 예수께 저희를 불러다가 비로 말씀해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.
1: And he called them and said unto them in parables, How can Satan cast out Satan?
0: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 설 수 없고.
1: And if a kingdom be divided against itself, that kingdom cannot stand.
0: 만일 집이 서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.
1: And if an house is divided against itself, that house cannot stand.
0: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.
1: And if Satan rise up against himself and be divided, he cannot stand, but hath an end.
0: 그러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.
1: That is what the Bible is saying.
0: 사람이 강한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 새가는 낙탈치 못하나니 결박은 후에야 그 집을 낙탈하리라.
1: No man can enter into a strong man's house and spoil his goods, except he will first bind the strong man, and then he will spoil his house.
0: 예수님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.
1: Because Jesus began to do the precious work of God.
0: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.
1: People said Jesus was demon possessed.
0: 여러분 그야 죄짓고 세상 같이 살면 괜찮은데.
1: Everyone, if you just sin and live along with the world, they'd say you're fine.
0: 여러분들이 그야 여러분들도 복음만 위해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살면.
1: But when you love the Lord and live only for the gospel serving God.
0: 외형적으로 막 남들이 존경을 받고 그럴 것 같지만은
1: On the outside it may seem like the people are going to respect you and admire you, but not so.
0: 기독교 역사에 보면
1: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,
0: 참된 하나님의 종은 항상 핍박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.
1: The true servants of God were always persecuted, mistreated and disparaged.
0: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뭐 그런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
1: You know, I cannot compare to those servants of God.
0: 저도 대적한 사람들이 많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.
1: But I too had many people go against me and persecute me.
0: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늘 저와 같이 계셨다는 이 사실 그가 나를
1: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e fact that God was always with me. That cannot be denied.
0: 내가 사는 삶 속에 예수님 역사하지 않으면 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였어.
1: And in my life, if Jesus, unless He worked, there was nothing that I can do.
0: 처음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.
1: When I first started, I had a lot of hardships.
0: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.
1: There was a lot of people who went against me.
0: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어.
1: Many people who spoke against me.
0: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어.
1: And often I had financial hardships.
0: 정말 내가 스스로 보기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.
1: And many times I looked at myself and felt that I had so many shortcomings.
0: 지난 이제 제가 거듭나고 한 60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
1: But about 60 years have passed since I've been born again.
0: 지난 그 60년 동안 구원받고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.
1: And during those 60 years after I was born again, I was continuously able to preach the gospel. I'm so thankful about that.
0: 이번에 저희들이 5월 달 이제 그 집회를 했는데
1: Recently we had the Bible conference in
0: May. 참 많은 사람들에서 말씀을 듣고 그 나고 변한 그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.
1: So many people came, listened to the word, became born again and changed. It was so beautiful.
0: 그런 일들 사람이 죄사함 받고 거듭난다 변한다 그건 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.
1: And so a person listening to the word and being receiving the forgiveness of sins and being born again, it's not something I can make happen.
0: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.
1: These things cannot even be imagined unless the Lord was with me.
0: 놀라운 건 주님께서 우리한테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 그 일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했습니다.
1: The amazing thing is it was so precious and beautiful that the Lord was with us and working inside of us.
0: 더 귀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 한 사람이 변화를 받고 돌아와서 같이 전도일을 같이 했을 때.
1: And one more precious thing is if a person receives the gospel, becomes born again, and partakes in the work of preaching the gospel.
0: 또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서로 모여 이야기할 때.
1: And also when we get together, open up the Bible and speak together.
0: 성령 우리 마음 안에 와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의 기쁨 너무 크고.
1: So great was the joy and the peace the Scriptures gave to our hearts.
0: 저희를 돕는 그런 일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.
1: And how these things worked out and helped us, all of these things I cannot say in words.
0: 제가 군대에서 보병 교육을 마친 뒤에
1: And after receiving the artillery training in the army,
0: 통신교육과 통신부대에 이제 교육생으로 들어갔어요.
1: I entered into the communications training base to receive training.
0: 지금 생각하면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.
1: And I think back, I'm so thankful for those times.
0: 이제 신병들은 이제 부대 안에서 개인 시간을 안 줘요.
1: The new soldiers get no personal time inside the base.
0: 이제 그때 교육생들 도망을 많이 가는데.
1: Because a lot of the soldiers in training would run away.
0: 도망을 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은.
1: And when they investigate the people who ran away.
0: 고향 생각이 나거나.
1: It's when they're thinking about their hometown.
0: 여자친구 생각이 나거나.
1: Or thinking about their girlfriends.
0: 그 생각이 나면.
1: When they think about them.
0: 그 도망가는 원인이 된 걸 알았어요.
1: It becomes the cause of them running away.
0: 그래서 부대에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요.
1: And so the base would give them no time to think.
0: 생각할 시간을 안 주면 저 시간 생기면 생각하고 생각하면 도망가니까.
1: Because if you give

0: them time, they would think about their hometowns and whatnot, and then they would run away.
1: 너무너무 어렵게 했어요.
0: So they made it very hard for us.
1: 제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.
0: And there was no time for me to read the Bible.
1: 우리 방에는 20명이 이제 한 방에 자는데.
0: And so in our room, 20 of us used that room together.
1: 이제 우리 반이 전부 우리 반 40명인데 두 개의 반을 가지고 있어요.
0: And so we are divided into two groups, 40 people in the group.
1: 군대는 항상 잠자지 않고 내 말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 밤에 우리 잘 때도.
0: And so in the barracks, you have to stand guard to protect the place.
1: 10시부터 시작해서
0: And so the shift begins at 10 p.m.
1: 12시에 1번 불침번 있고
0: The first shift is 10 to midnight
1: 12시에 2시까지
0: And then midnight to 2 a.m.
1: 2시에서 4시까지
0: 2 to 4 a.m.
1: 4시에 6시까지
0: 4 to 6 a.m.
1: 하루에 4명이 불침번 밤 안 자고 우리 지키는 일을 해요.
0: And so there are 4 shifts a night where people take turns to stand guard during the night.
1: 제가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20명이니까 5일에 한 번씩 불침번을 서야 하는 거예요.
0: And so it's the 20 of us, so it's you get to stand shift once every 5 days.
1: 밤에 자다가 일어나 안 자고 지키려고 그러 불침번 다 싫어하죠.
0: And nobody wants to stand night shift because they don't want to break their sleep at night.
1: 우리 동료들에게 얘기했어요.
0: So I told my colleagues.
1: 야, 나는 불침번 선 거 너무 좋다.
0: I love standing night guard.
1: 나 매일 불침번 쓸게.
0: I'll do night duty every day.
1: 마지막 번은 날 줘라.
0: Just give me the last shift.
1: 마지막 번은 4시에서 6시인데.
0: The last shift is from 4 to 6 a.m.
1: 매일 새벽 4시, 박옥수 일어나도 교대야.
0: And so at every day 4 a.m. they would say, hey, Oksu Park, wake up, it's your shift.
1: 아무것도 안 하고 외부 침입자만 지키면 되니까.
0: Because during night shift, you don't have to do anything.
1: 성경을 펴놓고 읽는 겁니다.
0: So I would open up the Bible and read at that time.
1: 하루에 2시간 성경이 너무 살 것 같아.
0: I read the Bible 2 hours a day. It made me come alive.
1: 근데 이제 우리 그때 우리 부대 교회도 없고 군목도 없었습니다.
0: Back then at my base there was no chaplain, no church.
1: 제가 그 부대 일기생이었습니다.
0: And I was the class number one of that base.
1: 근데 교육 부대는 선배가 굉장히 중요해요.
0: You know, in the army usually the seniors are very important.
1: 매주 토요일 되면은
0: And every Saturday,
1: 수백 명씩 우리 부대 교육을 받으러 나가고 해요.
0: Hundreds of new soldiers come in to receive training and they leave.
1: 그래서 교육 그 새로 도는 교육생들에게 제가 가요.
0: And to the soldiers in training, I would go to them.
1: 여러 가지 이야기 해줘요.
0: And I tell them many things.
1: 부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.
0: I tell them about the base.
1: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.
0: I tell them don't worry too much.
1: 두려워하지 말라고.
0: I tell them don't be scared.
1: 평안한 이야기를 해요.
0: And I try to give them words of comfort.
1: 예수 믿는 손들어 그러면.
0: And I ask them, raise your hand if you believe in Jesus.
1: 거의 뭐 80% 90% 손들어.
0: About 80-90% of them would raise their hands.
1: 나는 내일 아침에 9시 반에 예배 드릴 때 모이라.
0: And I write their names down. I tell them tomorrow morning at 9:30 we're gonna have service. So
1: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가지고 의논했어요.
0: And I
1: 예배
0: And I would have service with them.
1: 어느 날 교육부 본부에서 방송이 들렸어요.
0: And one day I heard the PA announcement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training base.
1: ROC 311 박옥수 교수 본부로 와라.
0: ROC 311 class 311 Oksu Park come to the training headquarters.
1: 제가 교수 본부에 갔어요.
0: So I went to the training headquarters.
1: 교육장교가 있었는데.
0: There was the officer of training there.
1: 깜짝 놀랐습니다.
0: I was shocked.
1: 아, 박일병 거기 앉으세요.
0: Oh, Private Park, have a seat.
1: 아주 존어를 썼어요.
0: And he spoke very respectfully to me.
1: 박일병은 군에 오기 전 무슨 일 했나요?
0: Private Park, what line of work were you in before coming to the army?
1: 예, 교회 전도사였습니다.
0: Oh, yes, I was a church minister.
1: 아, 그러셨군요.
0: Oh, indeed.
1: 이분이 이야기를 해요.
0: And he told me about himself.
1: 군에 오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대.
0: And before coming to army, he sincerely believed in Jesus.
1: 군생활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교회 안 나가게 됐대.
0: But after being in the army, he started smoking and drinking and stopped going to church.
1: 어제 박이병이 그 예배 드는 거 내가 막 깜짝 놀. 밤에 또한 막 괴로워 잠을 못 잤다.
0: He said, Private Park, I saw you leading service yesterday, and I was so shocked. I was so tormented, I couldn't sleep at night.
1: 난 군대 와서 장교인데 믿음 다 끝나고 막 이래 다 팔아먹고 이러는데.
0: Even though I'm an officer, I came to the army, I betrayed the faith, I drank, I smoked.
1: 계급이 낮은데 이란 너무 놀라웠다고.
0: But Private Park, you're the lowest rank, but you're doing these things. It's so amazing.
1: 그럼 박이면 내가 뭐 도울 일이 없어요.
0: He asked me, Private Park,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?
1: 너무 좋았습니다.
0: It was so nice.
1: 그 장교님.
0: I said, Officer, sir,
1: 교실 하나 쓰게 해주십시오.
0: Please give us a classroom for us to use.
1: 우리 추운데 밖에서 예배를 드립니다.
0: It's cold and we're having service outside.
1: 아, 그 있는 사람 빨리 그 열쇠 하나 주라고.
0: He told one of the officers there, hey, give him a key.
1: 교실 열쇠를 받았어요.
0: I got a key to a classroom.
1: 일과 시간이 끝난 뒤에.
0: After the day's work.
1: 언제든지 써도 좋다.
0: You can use the classroom anytime.
1: 다음부터 그 교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.
0: From then on, we had service in the classroom.
1: 너무너무 행복했어요.
0: And we were so happy.
1: 어느 날 우리 훈련 소장이 왔어요.
0: one day our training captain

0: came.
1: 내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
0: and I was preaching the word.
1: 소장님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.
0: The platoon commander came and opened the door.
1: 제가 주춤하니까
0: and I was stunned.
1: 종교를 계속해라.
0: He says continue the religion.
1: 그래서 이제 소장 뒤에 앉으시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.
0: And platoon commander sat in the back and I continued to preach the word.
1: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
0: and after I was done with the sermon
1: 소장님 오셨어요.
0: The platoon commander said
1: 아 이 우리 이런 일 난 있는 몰랐다.
0: I didn't know such a thing was going on here.
1: 옛날에 소장 전투에 참전했었는데.
0: And that platoon commander fought
1: 그
0: in the war.
1: 예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.
0: And there was a young man that believed in Jesus.
1: 내일 아침 공격을 앞두고.
0: With the battle the next day.
1: 그 공격 거의 만사에 죽는데.
0: And at that battle, many people are supposed to die.
1: 전부 다 막 사병들이 막 괴로워하고 자 그랬습니다.
0: And all the soldiers were so tormented thinking about it.
1: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고
0: But he saw one person praying.
1: 전 이제 그 부대 기도하라고.
0: He told everyone in his barracks to pray.
1: 그 전투에 제일 좋은 성과를 올렸고
0: But at that battle they were completely victorious.
1: 희생자가 적었어요.
0: And few casualties.
1: 아, 이게 신앙의 힘이구나.
0: Ah, this is the power of faith.
1: 그 손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.
0: That platoon commander had that heart.
1: 우리 부대 오셨는데.
0: And then he came to our base.
1: 예배당도 없고.
0: There's no church.
1: 군복이 없었어.
0: There's no chaplain.
1: 저하고 같이 손잡고.
0: So hand in hand with me.
1: 예배당을 지었고.
0: We built a chapel.
1: 복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.
0: And allowed us to do the work of the gospel.
1: 정말 그리고 제가 교육을 막 다른 부대로 가야 하는데.
0: And after the training, I was supposed to go to a different base.
1: 교육 장교님 그 교육부에. 고시과 나 일하도 그렇게 해줘.
0: But the training officer allowed me to work at the examination center of that base.
1: 그 군대 제가 거기서 거의 30개월 동안.
0: And so for almost 30 months while I was in the army,
1: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.
0: I was able to preach the gospel.
1: 내가 군에 가기 전부터 훨씬 많은 사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.
0: And I was able to preach the gospel to many more people in the army than I was before
1: in the
0: army.
1: 내가 어디 가든 주님 나와 같이 계시는 걸
0: 느꼈어. Wherever I went, I could feel the Lord was with me.
1: 주님이 내 일을 돕는 걸 볼 수 있었어.
0: And I saw the Lord helping me with my work.
1: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.
0: This was not happening because I was trying to make it
1: 하나님
0: happen.
1: 하나님 내 속에 살아있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어.
0: But it was so beautiful and so nice that God was living and working inside of me.
1: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
0: starting with these things
1: 군에 제대를 하고 난 뒤에
0: after being discharged
1: 김천에서 일할 때
0: when I worked in 김천
1: 대구에서 와서 일할 때
0: when I worked in 대구
1: 하나님 늘 나와 같이 계세요.
0: God, he was always with me.
1: 사실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
0: Actually, me testifying the gospel,
1: 내가 일한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
0: It is not my work, it's God's work.
1: 하나님이 안 도우실 수가 없었어요.
0: God could only help me.
1: 우리가 작년에 CLF를 했는데
0: We had the CLF last year.
1: 수많은 전 세계 목회자 우리와 같이 했어요.
0: So many pastors all around the world joined us.
1: 그렇게 죄 사함 받는 복음을 전했습니다.
0: I shared the gospel of the forgiveness of sins with him.
1: 예수님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는지.
0: How the blood of Jesus washed our sins.
1: 많은 분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.
0: Many peopl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.
1: 그걸 좀 더 교육하기 위해 우리가 신학교를 만들었는데.
0: And to teach them more about this, we made a theology school.
1: 현재 1학기에 8,300명이 들어와서 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.
0: In the first semester, 8,300 people have enrolled and they are learning.
1: 생각하면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.
0: When I think about this thing. That I could never imagine. God is continuously doing them. And I know.
1: 누구든지 간에
0: whosoever
1: 외형적으로 어떤지 상관없고
0: no matter how they are on the outside regardless
1: 마음은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
0: but in their hearts if they have the assurance of the forgiveness of sins by the blood of Jesus
1: 예수님 복음을 위해 살면
0: and live for the gospel of God
1: 저는 그것밖에 다른 게 없는데
0: that's all I did that's it
1: 하는 천 가지 만 가지 내가 하는 일을 돕는 걸 볼 수
0: but I saw God helping me in every single thing that I did
1: 전 세계에서 655개 방송국이 우리 설교를 전부 다 중계를 해
0: 655 TV stations all around the world televised all our sermons.
1: 수많은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역사들이나.
0: And there were so many works of many people hearing the gospel and being
1: changed. 이런 일이 날 줄 꿈에도 알 수 없었어.
0: I never dreamt that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in my life.
1: 많은 목사님들의 마음에 변화를 입고
0: Many pastors were changed.
1: 같이 일하자 그러고.
0: They said let's work together.
1: 또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.
0: And also we're doing mind education.
1: 전 세계 많은 학교가 우리와 같은 이 마인드 교육을 자기 학교도 세워달라고 그래.
0: Many schools around the world asking us to establish this mind education in their schools.
1: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볼 수.
0: We could see God achieving precious things that we could never imagine before.
1: 왜요?
0: Why?
1: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
0: At the very end of the book of Matthew
1: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
0: Jesus says
1: 보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.
0: Lo, I am with you always even unto the end of the world.
1: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
0: While we live for the gospel
1: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

0: us.
1: God is showing us until the end of the world that He is with us.
0: 예, 늙었습니다.
1: Now I am old in age.
0: 나이가 많습니다.
1: I've aged quite a bit.
0: 앞으로 얼마 더 살는지 모르지만.
1: I don't know how much longer I have to live.
0: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1: But the Lord said.
0: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.
1: That He is always with us, even until the end of the world.
0: 지난 많은 날 동안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.
1: During the many days, the Lord was always with us.
0: 우리 복음을 돕고 계시고.
1: And He's helping us with the gospel.
0: 역사하고 계십니다.
1: And He is at work.
0: 참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입는 걸 봅니다.
1: And I see so many people being changed.
0: 죄 사함을 받고.
1: Receive the forgiveness. Of sins and be born again.
0: 복음을 위해 산다는 그 삶 자체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.
1: And the life of living for the gospel was so precious and beautiful.
0: 복음을 전하고 나면 재산 받는 간증이 너무 너무 뜨겁고 감격스러웠어요.
1: When I preached the gospel, peopl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, and their testimonies were so beautiful and amazing.
0: 우리가 음악학교 학생들이 있는데,
1: we had music school students.
0: 음악 학생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봉사하러 가요.
1: Music students go to other countries to do volunteer service.
0: 그 지금 에스와티니라고 하는 작은 왕국이 있는데.
1: And there is a small kingdom called Eswatini.
0: 이 학생들이 어느 날 그 에스와티니에 봉사하러 갔어요.
1: One day these students went to do volunteer service in Eswatini.
0: 그 여학생 두 명 있었는데.
1: And there were two girl students.
0: 국립대학교에 졸업식이 있었어요.
1: And there was the graduation at the National University.
0: 이 학생들 거기서 축하 노래 불러주러 갔어요.
1: They went there to sing congratulatory songs.
0: 그 국립대학교 가서 이제 담당자에게 얘기했습니다.
1: And they went to the National University and spoke to the person in charge.
0: 우리 한국의 음악학교 학생들입니다.
1: We are music students from Korea.
0: 우리 노래를 참 잘 부릅니다.
1: And we're very good at singing.
0: 졸업식에 우리가 노래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.
1: And we came to congratulate the graduation with our singing.
0: 담당자 안 된다 그랬어요.
1: The person in charge said no.
0: 왜요?
1: Why not?
0: 오늘은 국왕폐하께서 오신다.
1: Today the king will be in attendance.
0: 어제 순서를 국왕폐하께 드렸다.
1: And yesterday we sent the program to the king.
0: 그 순서는 아무도 못 바꾸고.
1: And so nobody can change that program.
0: 알았어요.
1: Okay.
0: 그럼 우리 그냥 참석할게요.
1: Then we'll just watch.
0: 이분 그러면 지금 국왕이 안 오셨는데.
1: But the person in charge said, "Well, the king's not here yet."
0: 식전 행사로 너희들 노래 부르기만 되겠는데 부를래?
1: Before the ceremony begins, we'll let you sing. So, would you want to sing?
0: 예, 좋아요.
1: They said, "Sure."
0: 몇 곡 하고 싶어?
1: How many songs would you like to sing?
0: 몇 곡 할까요?
1: How many are we allowed to?
0: 세 곡만 해라.
1: You can sing three.
0: 그래서 이 학생들이 노래를 불렀어요.
1: So these students went and sang.
0: 첫 번째 거의 한 반쯤 불렀을 때.
1: And when they were halfway through the first song,
0: 왕패하께서
1: The king arrived.
0: 국왕께서 오시니까 조용히 국왕께서는 좌석에 앉으셨어요.
1: The king arrived and he quietly sat down in his seat.
0: 여학생 노래를 다 부른 뒤에
1: And then after the girls were done singing,
0: 더 불렀어요.
1: They sang two more songs.
0: 졸업식 끝나고 난 뒤에
1: And after the graduation ceremony,
0: 이 국왕 폐하께서 그 두 학생을 불렀어요.
1: The king called over the two students.
0: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?
1: Asked them, "Where are you from?"
0: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노래 이렇게 잘하냐?
1: How can you sing so well in our language?
0: 여러 가지 물어보셨어요.
1: He asked them many questions.
0: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.
1: And then he said,
0: 학생들이 말하기를,
1: The students said,
0: 우리는 음악학교 설립한 설립자 목사님이 계시는데,
1: Oh, we have the pastor who founded our music school.
0: 10일 후에 에스와티니 오세요.
1: And he'll be in Eswatini in 10 days.
0: 제가 에스와티니를 방문했는데,
1: So I went and visited Eswatini.
0: 청소년부 장관이 마중을 봤어요.
1: And the minister of youth welcomed me at the airport.
0: 국왕 폐하께 저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.
1: And the king asked him to bring me to him.
0: 제가 물어봤어요. 국왕 폐하고 면담 시간 얼마냐?
1: So I asked, how much time do I get with the king?
0: 40분이라 그러더라고.
1: They said 40 minutes.
0: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 국왕 폐하인데 갔어요.
1: So we went to the place of the king.
0: 만나 이러고 저러 하는 동안에 한 10분도 한 시간 지났어요.
1: We met, we said hello, this and that, took up about 10 minutes.
0: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복음을 국왕 폐하에게
1: And immediately I began to preach the gospel to the king.
0: 그때는 조셉 목사님 옆에 통역을 했는데.
1: And back then Pastor Joseph was there. He interpreted for me at the time.
0: 그래서 10분 지나서 30분 동안
1: So for those 30 minutes, I preached the word.
0: 말씀을 끝냈습니다.
1: And I finished preaching.
0: 국왕 폐하께서 말씀하셨어요.
1: And then the king said,
0: 목사님 말씀 좀 더 전해 주시면
1: Pastor, could you preach to me a little more?
0: 아 예.
1: Yes.
0: 또 30분을 전해.
1: And I preached another 30 minutes.
0: 국왕 폐하께서 또 더 전해 달라.
1: And then king said to me, please preach to me again.
0: 30분짜리 세 번을 전했어요.
1: So I preached to him for 30 minutes three times.
0: 국왕이
1: And then the king said,
0: 목사님,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.
1: Pastor, you are a servant of God.
0: 내가 땅을 드리겠습니다.
1: I will give you land
0: IYF 센터를 지어
1: and build an IYF center there.
0: 그리고 목사님 집을 지어

0: 다녀오세요. And also pastor build your house there.
1: 그리고 여기 와 자주 와서 거하세요.
0: And stay there often. Come here often.
1: 아주 좋은 땅을 광이 3만 평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.
0: And the king gave about 30 acres of really good land to us.
1: 우리 거의 다 건물을 짓는 지금 기초 거의 다 끝났어요.
0: And we're building a building there and we're almost done with the foundation.
1: 지금 빠르게 짓고 있는데
0: And we're working hard to build it.
1: 너무 감사해요.
0: And we're very thankful.
1: 그다음부터 그 왕궁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
0: From then on there was big event at the king's palace.
1: 왕비가 저를 그 강사로 말씀을 전하도록 해 주셨어요.
0: The king invited me to be the guest speaker to preach the word there.
1: 생중계 전국으로 나가는 거고
0: And it was broadcast all over the nation.
1: 많은 방송에 방송을 하는데
0: And many stations televised it.
1: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.
0: I was able to preach the word.
1: 제가 에스와티니 갈 때마다 국왕폐하께 부르셨어요.
0: Every time I went to Eswatini, the king would call me in.
1: 어느 날 국모님이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
0: One day, the queen mother was receiving treatment in Korea.
1: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.
0: He asked me to help her.
1: 예, 저 이제 국모님 좀 도와드렸고
0: And yes, and I went and I helped out with the queen mother.
1: 국왕폐하께 이야기를 했어요.
0: And I said to the king.
1: 우리 교회는 유능한 의사가 많습니다.
0: I told him we have really good doctors at our church.
1: 에스와티니 의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.
0: So much better than the doctors in Eswatini, I said.
1: 우리가 왕실에 있는 가족들 위해서 한번 진료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
0: And we want to bring medical treatment for the royal family.
1: 의사 다섯 명을 데리고 에스와티니 갔어요.
0: And I brought five doctors and went to Eswatini.
1: 국왕폐하 너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.
0: And the king was so happy.
1: 뭐 내과, 외과, 산부인과 뭐 여러 가지.
0: You know, internal medicine, external medicine, women's a doctor. You know, I brought all kinds of doctors.
1: 해왔나 그러다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.
0: We used to do that every year, but last year and this year we couldn't go because of corona.
1: 아주 가까워졌어.
0: We became very close with their government.
1: 모든 국왕 밑에 있는 그 관리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.
0: And we worked together with all the officials under the king.
1: 너무너무 감사해요.
0: And I'm so thankful.
1: 이번에 국왕 비서실장이 전 비서실장이.
0: The former head secretary of the king.
1: 우리 투모로우의 이제 인터뷰하고 기사가 나갔어요.
0: Recently he had an interview with our Tomorrow magazine and his article ran.
1: 너무 좋았어 하나님 앞에.
0: And I was so thankful to God.
1: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
0: While we live for the gospel.
1: 그 나라의 모든 교회가 우리를 향해 문을 열고
0: All the churches in their countries opened their doors to us.
1: 어느 학교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.
0: And I could preach the word at any school.
1: 국왕폐하께 아주 가깝게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.
0: And the king has become very close to me.
1: 갈 때마다 국왕께서 저를 청에다 말씀을 들으시고
0: Each time I come, the king invites me and listens to the word.
1: 공주가 구원을 받고
0: The princess receives salvation.
1: 왕비도 구원을 받고
0: The queen receives salvation.
1: 그런 일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.
0: These things I am so thankful to God.
1: 예, 이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.
0: And not only with that country.
1: 전 세계 많은 나라에 가면
0: When I go to many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.
1: 참 많은 국가 원수가 이제 마음을 열고 저들 같이 대주고 그랬어.
0: Many heads of states have opened their hearts to us and welcomed us.
1: 우리 하고 마인드 강의를 그쪽 나라에 유치해 달라고 부탁하시고.
0: And they're asking us to host a mind education in their countries, in their schools.
1: 저들이 하는 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.
0: And when we look at the work that we do, it really looks like nothing.
1: 그러나
0: but
1: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.
0: But this is the work that Jesus Christ and God is pleased
1: 하나님
0: of.
1: 하나님 일을 돕는 걸 볼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.
0: When we see God helping us with this work, it's so amazing.
1: 그래 예수님께서 가서 이제 막 친척들이 막 그 예수 미쳤다고 그러지만
0: And Jesus comes and his relatives and friends call him crazy and what not.
1: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면서
0: But as God is working inside of him
1: 물론 저도 지금까지 보았는데 뭐 핍박한 사람도 있고 데려간 사람 많았지만
0: And yes, until now I've had many people who persecuted me and went against
1: 하나님께서
0: me.
1: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웠습니다.
0: But how God is helping and working through us, that was so beautiful and so amazing and precious.
1: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.
0: The fact that we get to be used for the work of Jesus.
1: 예수님 성천하신 뒤에
0: After Jesus ascended into heaven,
1: 제자들 보고 말씀하셨어요.
0: He told the disciples,
1: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
0: You shall receive the power when the Holy Spirit is upon you.
1: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.
0: And you shall be witnesses unto me both in Jerusalem and Judea and in Samaria.
1: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,
0: so as we do all these things,
1: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 일하고 너무너무 놀라웠어요.
0: It's so amazing how God is living and working inside of us.
1: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.
0: I could only praise and give thanks to God.
1: 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
0: Truly Jesus was crucified for our sins.
1: 전 세계 많은 기도